0: Yazındı. Diye kan ti yazma ki go unsum sun on et sun on ya ba ti so ni ti yazım. Ya ba ti gat ni de hiku ye ti yani ki. An ku de ti de sun on. Kat ki sun ge ti ne sun. Ki kuna ki an bi ti tat set na. Ku ni za da zeli de sun. An ku sun ho bin de sun ho bin de sun ho bin de si uzi gu ti ni. A suizi gu ti de on a tsa ne ti na ti da sun ba nu sun ha gu da ye ku bi wun de ye ku ke ra ndi wun ne a ye ha ni ku de wun de on gu ye pi ne li ne ye di de tsin da un da ni si de tsin da un da ni ha ki ye ti da yi da yi ti wu da de sun yi da na ge ya de na sun yi da de tsin da un da ni un ka la ni si ya ni da an da an da na ge an da tsi ti na ti na sa tsun sa tsun ti na wo no ba si si ya ha ti si na ge dia an da da ta ni ku ti na da ni ku ka an da yi tsin tsi ya ni si da ku na ge te hu yi na tsun tsun ha wo no ba ti sa tsun no ba ti sa tsun ha no ba ge di no ba tsai tsi ya na wa a si ba 이거 이놈 봐 이거 니가 봐 지금 어떻게 뭐 알아 큰 큰다 이큰아그큰 대치네 위 엄마 다 내서 엄마는 치에 위아 걔기는 사 이치니 하티나 다 이거 참아지 해다 다시 나인 사지네 그큰 기마 대치 큰 대치네 위 신나 그 훌라 훌라 나도 나 라인 다이디네 그 나도 기야 나도 기 나도 나 라인 다이디네 근데 좀 방긋듯이 좀 방긋듯이 사람 반에 그치 아니 나 대체하는 거 아니 저거 어디서 이기는데 어 해도 다 이거 힘들 다 힘나 되고 가리나서 되고 같이 이거 다 이기는다 그거 몰라 키동 까지 키동 까지 아니 키동 까지 아니 이 다단이 니 우야자 다단이 우시 다다 스 코타 코타 다서 우저니 이란 다다 티야비 다 등스 아데 알레서 큰 거들이야 아디에서 하기디 하게디디야 다 뭐지고 이야 다 그 뭐리 뭐 지금 몰라 그잖아 다 이 큰선 다단이 라지 그냥 다 다니라 크미지 했던다. 왔다시 긴 했던다. 왔다시 크나 후게 했대. 이라 내 신케 신케들다. 아니 피자카 신케 피자카네 원 이렇게 해야냐. 아니 시디아니 오티우라니 타이 오 오타데 하 신케 한다에 후게. 한다 뒤에 오 뒤에 타게 후게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다 해라대. 하나 키우기 다 하네 응 키워져야 돼 이거 하나 키우 어 뭐해 쓰이 말이 나 키 화그이 짜이 화그이 짜이 디상 이렇게 하니 니 와상 게야 니 치인 기 와상 게 하나 키우기 게 있든
1: 가메 티에서 온다 조 멘탈 워그디 히다 와 고마대